0: 이쁜가? 아이게 보나 이분 시비벽이 말합니다. 시라우네 랑우리르가 지우이 붕어 시라우 톰코노비 깜봉만아노브 거봄 단오미르가 아유께에 낭은마다 소일 봄비 택다 뚱어드나 시라르 뚱둠 뚱둠 오이드나 이놈의 신공야나 까이나락리 예, 붕어.
1: 호 이마 빨림 아복비 이마나 뿜나막니 나자 오이바 이코기데 본시기 마이라 주컷비바수 나학니 나자 싱기다막 뿜나막 가톡비바수 나학니니 이마 나바리나 몸가야나 자오바사리 파락라바 마담 이마기다막 밤봄 띵두나 이마기다막 힝가니 본시 쭈빠 호 이마 빨림 아복비 이마나 뿜나막니 나자 오이바 이코기데

구덜기 홈수보 오이나 미라 맴자 품덕이 마이범 로시비나나 삭바 수레 시덩기 마역다 비쉐 모이랑 템나 세랑 비세야 마목 란톡제리

0: 비드라디 미젬 두르니 봐.
1: 음흠.
0: 소름이 땅 땅이가 뭐땅 뒤피 붙장이 해보네 들어가. 야린 게 거의 다 나왔다. 그래서 봉 때린 반다고 너도 봉 아무도 없는 바. 아이 아두가 레모리 보면 땅 매암시다 거기나 수 넘버기 보통 보통 넘버기 맞아 아니다 거기 명지 다 먹더라 봐. 아두가 엉엉 나롤 정지다 이다. 랩트나 아파봐 막 걸기 퀄리티 에듀케이션 비네 나봐 거의 화나봐. 아두가 디센조업 조업도 이참 잡아 조업나 디센조업 해는 거 화나봐. 아두가 그로스 이코노미키 그로스 이암나 퀄리티 오이바 아두가 막 걸기 거기 그로트 the growth with employment, the growth with social justice, ko, madupina ba koi kona bagi matogdo yamna tabni na madai dito koi tingteng yamna mingler ba tingteng yamla imani pura tang tang ba aduga tasing na bagi leba kita muta dugi miam kita mula hai bu deta katopa gamba dumba duteng miam suleba aduga tingteng ka duteng ka anisa macam pertena koi kucam naraga tapak si pakal lagi imani pura future sa yamna pasen le yang thamning
1: think tank ka medi du tank ka ni si kusam narakan da pasen ta bok sing pai khat pa do ga na sing na maru in health education employment and production da hen me ding changhaning bagi wapham sing yamna phajar wa khalon ke amak khya to wi ba yamna nungai se za ngasi ozagi chelaba matam kya kai thopi da nang se khoi gi thamjaki be hiram se da yamna kanara wapham kya se ato biram ba amukana khugi ma ke da gi thagat pa hung dok chali
0: thank you
1: Hausik tabi kre selmit amadi senmit lon gisafu amadi conflict situation na youth employment amadi household finance management da piba impacting haiba hiram sida professor chinglen maisnam department of economics manipur university ga unadunawari watai saba unadunawari watai sajari ba umar mk ngasigi damakta di tharomasi tahan jaki bagaloina na naharol gi khonjel thorom sandok chaba mata ngasi da loisinjari pumna makpu amukahana khurumjari

나하롤기 컨젤 따비리 더름 산독노 따한 저리바시 메거 사무고흠 다스믹 망아드 산독 잡아 아카스바 님팔기 FM 상아이 채널 되기니

0: 아이 HIV가 사고 너는 힝리버 미워 싱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네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티 다워이네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ngasi yani suboi na khudol tam jagadori bai sai asi matami shaini warepam kumar khuman jana sakpa baleshwar meisnaungi mai ekta loktak pat ki yai thakta haina sayori se sigi damak sms thabir agriba singna sangai thel karong dagi khuman them shana jawba madi hairok part 2 dagi nongmai them premananda

이세 세타 한저 기부가 로이나나 나세기 오이나디 굿모닝 마니푸르기 더럼 마당 시달루 신저리 더럼 마스타 서로기 아비라 키바마디 더럼 다비리바 뿜나 먹부 건쟁범 내일마라 짜누나 아무까 하나 다갓바 펑독저리 더럼 산독나 타 한저리 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0: 뭐기지?
1: 이게 네 고는 너 벌어 오래 때마. 아두가 하이행디 앙앙 신기 두 신기 두 수비사 비슷하네.
0: 아도 난기 공그라와 마가 부릿 마가 딜레 해오로. 미락된 바이바시 봉어 카라카라 홍홍다는 시엣가담이네.
1: 이때마 마두기수 마땀락이니다. 아도 이때마는 농마 마마다 하이긴 해보 와품도 보 하이비크라보.
0: 이때마는 내가랑 바봉라 안마도다 파찬 하이크라보니. 아이 코일레 셴바기 타바키 셀피 바타라디 부톡피가 다우니 바봉나 하이다나
1: 이디 가이크레데 이때마 아둑야무시엔두부
0: 가이기 이카이루다게 바봉나 수네 이마하키 부톡다바 야브라 헤르미보네
1: 부부디 부토르카니 아바 이때마 두다 코이다 이니에가 마모가도 마사이크부디 암 간제오니 코 이때마
0: 이때마 레리시디 이나오기다 막다 이때마 힝리바니
1: 이때마
0: 이모 이나오나 타바카 타우드나 톨로카 짜오나 팡아디 이때 막 있는 거 통돌이.
1: 어 이때 마. 이니라 이때 마.
0: 해마. 이마. 가다이 살루이노 양기해나. 루홍 뭐 먹이 뿌잉 비람 라가 이사기 낙타 생두나 라이브니. 오 마. 야수 할라 미드나.
1: 어 이네. 스쿨드기 할라 빠다 나이리에. 이. 이때 마 이 아까 옴 라이래.
0: 하. 가리 까오라바.
1: 이때 마. 에코이 스쿨기 스포츠 홀도래. 마두다 콩나나 버리프리 아니 같은 레이 우다 바야드레 코이라 카다 마나티 살루키 가 오이테마
0: 오 찰로 찰로 레제로로 히무네 아이기 나우시 마야암 기니 보 하이라디 타와이 파오바 카톡 파파 무드라반
2: 나이 코이비마 나 파붕 랑라 암브라
0: 라 암미마
2: 아이 소이드나 살람 바니 칼리니 사코 오보가나 실락 바시다
0: 한덕티 이나올레 셴바가 뿐나 락타야데 하이람미
2: 아이고온다 디살람 다이다 하이비엄 포티네
0: 답나 하이라게 칸보이랑 가니다 아도이마 아이나 바붕다네 이나우누 바기 타바키 인터뷰 방가다우레 셀 카라 부토 비요엔 하이람 바네바 아도 이마나 슈카라 하이젠 비요
2: 부토 카니 케이노 이사기 마란 가학더니 나나오 미요에 우드바 야다바니 이마네 로이네 파나바신 가니 나 바붕이 레리 비싱시네 이사기 가학더니
0: 아이나 칼리세 이마 코일레 셴바시나 타박 아마탕 타우바 돌롭 자우나 자바 아두가네 마나 빰바니 피에말 홍비바 시니 아이나 칼리시
2: 마두디 마사나 타르바니 이사나 마마 삭투나 쿠즈바야가다바니 아 파레 시나 시오이 크레 이사기 롱롬 나이데 옌케바 쿠티도 아무따가 하나 옌 톡타바야드레 비마
0: 노모 헤 옌가 로레
2: 음 노모나티 나시 하옌시다 옌 톡타바야드라바니 나 바붕노 수 옌 톡보나 파이 망수 아주 농아이띠 뚱든닝아 먹더바 야이가 아니 하이리뽀니네
0: 이마는 영시 하야가나 이마는 부르가 꼬해 영을 외래까이노
2: 하이 영부다나 사야우더바 야다바니 구티기 워자두나 하약바도 이사수 문나 따가다바
0: 아두 외래가나 아유가 마살라가 해기 영으라지
2: 나티나티 아유 영부 야로이 누밀레링에다 농틸로이네 영가다바니
0: 오 아두디 이나우 할아가 락미나 바다하래다나
2: 나나우 야우드르바수 이마가 살라가 영가다바니 나나우 다한닝도 바 여름럽디 감독바 옌불월가 이마나 묵텔레가 로이레드나
0: 호이마 아이나라 암다이다 하이라 아게두디 아도 에코이 나오기 고 티슈 옌톡피시라 이마
2: 마테이마기 옌불월가 마탕기 눈비타 옌가다바니 라시엠바기디 마기 루홈다디 옌바수야이드나
0: 호이호이 아두슈야
2: 아두디 이마가 시기디 살라게 나나우 할빠가가이라로이 루홈범 아마가수 장우다발레이디
0: 호이마 아이 쇼이다네 라아게
2: 헤헤 이행하다보 누미뚜디네 이마 하이라아게 아두디 이마 살레코
0: 호이호이 이마

0: 임마, 뭐 뜸시 탱이에 보타 하나 붙다 그러시나? 할머, 싹 싸들이 보고 싶어 얼마나 뭐?
1: 임마, 싹값부터 싸들인드래다.
0: 오, 나 수눕이도 이스쿨로 얌하랑을 해오이. 바리 칼로르가 목소리는 락세는 대마.
1: 이 수눕이 나 시샷 키보세. 양해 항아오래. 마 보아이가 또 미나서 바니도.
0: 아두 나 수눕이 살람다이다 농아이나 레이라무 하람이도 되게 돌게.
1: 이 수눕이 살람다이다 마 보아이부 코름나가 로원에 깝키보도.
0: 아, 아이쇼 강세 이마 야르시.
1: 이 수눕이 마 보아잉온다. 아부오. 아이씨 이마 꼬바 팡드레꼬 하이나 하이라미네.
0: 아씨 이마.
1: 이마 우도나 마네마 잉원다 세이나 씨 팡나나바

0: 강원이시대.
1: 놈이 당시다. 가나다 너 이나 한국어 도리 보시고 이네.
0: 아도 니네 이네나 칼리시슈.
1: 이네 마마디레.
0: 낭 마마디 나랑 마판데 사크르브니.
1: 오. 아도디. 아이셀레 이네.
0: 이네 소아이 농알갈라 아기. 살로 살로. 나티. 놈이 당시다 마타이 마티블라 미부시부. 강나 바잘라네. 마이 마마 한글이시나 까리기야 아두가 티루지에 수아이람디네 호이데 강래버스

0: 妈等时才能听进来。
1: 还不听没有？
0: 啊，是，农安个都是贵的嘞，我他那了试试。
1: 哎，是，啥个也没给毛呢？哎，不米那家里还那去？
0: 哎，说呢，一下来不牛巴呢？哎，不是所有的农安那个道理。
1: 哎，不农安人家现在一拿红都给们拿得听没有？哎，不道理是不搞的呢？哎，忙个怎么那嘞？
0: 哎，说忙个么？你怎么那？이사도배기다못할라가할수있는하이브인디기와니마마는오늘까이나후로비이사하기다못다능는마마하이브도오이비요
1: 아이디레이키드라바이뿔호이브도이쇼울막니간자바니마기몽팜다이기수몽팜오이제간한다키마보가시마기디앙아우바피조올아무바잔도올시나분시이제숨로이크라찬아이기아팜바체아이게아닌마빠마뿐으로막세야몽다닌마통한비요
0: 아이수난구머니네난기타모이됐다아리보미도나이기타모이됐어생나비아도부자무나나우나마마까이나호로비이샤기다막다난나마마색나나오꼬미비시보쿠나이시나까야묵야암나녹나게되게
1: 나테아이마통함로
0: 아이기이샤시나북도기따보막나트라부수암땅나우나오꼬미오리아이캉아코에니먹돌반과무왕만아도실리비실시대히나옥동도나뿐나센터미네나바니알싱나실립시
1: 아이가불러아이마도야방아뭐
0: 미루피랑깡드비이샤토이비시부빨리펌캉드바꼭신금따옥타한그시하바르잠
1: 다모
0: 나하쿰비마푸르비닝제비마마오비마탕팅하자바시아이기대라이바바바니
1: 아이고누가알아봐수틴비요에이에이사가이원먹음로한다기마보가시디이나오는바둑이다막다마마상네인제라게리브크라비니에이
0: 제문아
1: 틴비드라바수에이누가해난바가이콩나통나짓기가니미암나이보강나닝마강나산에이기이슈레이
0: 제문아난가림뜩한테들어봐라난싱가시디알싱기야탕악바이브도샥라바니냐
1: 그리기노그리기노이곤다쇼짜오는미남레바시보아이나까리란크라바게아사악바마이다기하이진비리바시보가람바타보이노마시보마마오이비싱길리샷라
0: 어머나
1: 나이레박대기이뿌로이바두나아이부까리하이나우람가니아이아이곤다아이고나가시탕을입어공탕아시부까란바좀바공탕로
0: 제문아
1: 이부모아이부농아이나탐비니하이두나나똥이낳기바니농아이바하이바도보아시로분시다토까니칼람다바토도까야나요엄라리바시부이라이바끼니칼라가드라가리기노가리기노아이부타동두는잘리바아이고수부비요
0: 세자문아세허블러능무틀리게농숭한토래
1: 그리농알아봐
0: 호이아이쇼이드는텐겨니아이낭기는밤다이앱도삐르러허글렉드랍디깨더라
1: 혹시부혹시부눈비오이비에코이기렘자밤시부가다아이들레이리바게네
0: 능기아빠암바도아이기쇼아빠암바니네자마아이능기도뭐립리바시디
1: 눈비에코이시부눈비에코이시부감라하다샷발레이남시엔다비레이라항로
0: 자문아
1: 마뿌로이바레이키드라비와톡자오비눈비도아이디나떼마포로이바보이쇼얼막니간자비네아이
0: 아이쇼니누비쿠나이보쿠보미앵탐바샤기타모시엔바누파두디아이나티자마뿜나막세이라이바따땀람라바니에칸누나랩키바니네
1: 마드쇼아이캉에알신나칼리바뿜나막쇼아이캉에아이아이기쇼타모이바렛

그들 남자리 베이스에서 아이 부힌코라 아이 부시크로라 필마스테기 부스바라니엠의 디에디션 아니게 본바 건절다 헤로지 나오리밤나 세링밤의 디에 멀지 로림밤나 세랑비세니

마탕다 모 쿠덜 담지리 가오 파바 펠마스테기 부스프라니 아마디 우마난다 아니기 아픈 바 콘절다 아이소마니나 세링바 아마디 리듬 티암나 세랑비세

마탕다모 다비레시 히야이 필마스테기 아무사이콤 아무디 보스바라니 아니게 오픈 마 건절다 헤로짓 나로이 밤나 세링 밤아디 아무르짓 로림 밤나 세랑베세

아잉 발레남 풀마스테기 보스프라니기 나이톰 콘졸다 에톰 조나 세링바 아마디 고피나 세랑바 에세시 타한제케 버글로이나나 마니프리 풀마스테기 코돌 산독나 타한제바 마당아 셀로저리 토럼 산독나 타한제리 바시아카 슈니 팔기 FM 상아이 제네레기니 호지 누비둥바 봉타라니 토이 다락 버글로이나나 미코카르기 마눙다 마니프리 더바오 다바 펑비라가니

0: 아크샤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다. 토럼 다비리바 매안 뽑는 막부 아무까 하나 다람 녹자리 노룩자리.
1: HIV가 사고 너는 힝리바 미워 신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웡싱하시 사타람 러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positive or bamioi singbu. Natraga, HIV in a so hollow bamioi singda. Tati tawa in a tauba, Makoigi maral matum property munnabo honorabadi. Ambushman the complaint of yai.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the sung like a complaint of you.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you. Amukka hai ja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FM Sangai Channel ki thoram ta biriba mayam pumna makki mafam da pung phama se da puzaratli. Good afternoon ladies, live phone in program. Ikhoi ki ngasi ki thamjari ba telephone number mayam ki mafam da mutang hana ning singjo ke ikhoi ki thamjari ba telephone number di 879-880-3293. Number asi da lamdam asi ki nupi ubi sing na lamdam asi da lamdam asi ki chaukhat thorang da lori ba thaudang sing. Paudam pirang na ba haijari loinana isagi oi ba awa nungai kanagumba misak amabu akak na napan bidana natraga kanglup sangstan na chingba pan bidaba taudana paudam pirak ba yaragani akhoi telephone number mutanga hananing singjage akhoi telephone number di 879-880-3293 akhoi phone hangdon lejari adungi phone ngaijari Hello.
1: Hello.
0: Hello. Good afternoon. Ladies, kita ram da teram nak cerita kenapa biru puno.
1: Aiy, jingnung kok tadi ne? Aiy, ming na nanau kau eh.
0: Jingnung kok tadi nanau habi buka.
1: Ah.
0: Hey, nanau teram nak ceri kari keram bawa fom nongasi. Kuih good afternoon, ladies, kita ram da fong dopi doise.
1: Madam, aiy je, madam, ki konjen da, udah isha je, mik buduk tau, eme lato ngodong na.
0: Karigino, haibadi. Akoi si miyo ibang ata ni ko, konjel ta abad ni kpiri si bukarigino. Aki konjel si aki baga yaubi braba.
1: Siyo na te nung si bahay mamay ne.
0: Yam nung si ko, pao kum si taza bada ko. Ato kimati, haibadi akashwa ni infa agi di yam na lai buk pava ni ko. Songga ting na jaba fang jaba. Haibi yu kari karamba wafam na fong dokpido isi bo.
1: Akoi ki, akoi ki, lai riba lamze yam na kangde yam takakta wama pamze wo. Yang tak kau bawa pun juga hening ya buka. Ado ayah kata, mi ama ni kata nak yang taraga, kungkung je tak kau kata budi nata bani na, kau ini lady bab kungkung je lady bab, kau ini cili nau ibu muka mayan je, cila ina saya ngomong mesej, kalau tang bisa ningga. Ado kini medan dah sungguhari, kau ini sana ningga na hajar pun ya.
0: Mayan pun dah tami nabe apa mesej tu, tami narasi kau tu dia.
1: Ado Aku ini kungkung juga buka. Ah, sih tak nampak je. Sih tak nampak jam nama ruwai ba. Duga aku ini kungkung juga tu. Aku ini kerajaan ini tabak tau buat je. Kaya apa tu? Nalai je. Bagus sih. Bagus sih. Kau ini nanti. Aduga aku lagi ba angan jadi tunggu acha di jam tahu nampak. Jadi aku ini acha kange. Aduh, ini lekai je lagi ba. Acha itu macam jadi tu loi nampak.
0: ขาวดีเลยนะเนี่ยตัวไอ้ขันเด็กขันเจนี่เนี่ยแม่ดังขันเจนดาวดะนี่พี่กันหนูก็ไอ้จำจำนะไอ้เจเลน่าว่ามะกุมสานสิโกวารีเซ่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 야 하이브디 솜가수 워리샤나바 펑저버세고 아 스키마틱 누가이지 공하시나 한바 펑비브네 하니수 딱비레고
1: 아로 코이나 파리공다 하저기보고 거기 건강제 거기 람람다기 거이나바 공아 갈라고기 몽도 레이네바 아도 거기 프라미넨타나 레이버 미제 후디 푸디 야메 하나 코네레라 고마탄도 야미야미데 미 김낙 타벤티 땅 고이나레라메다 아도가 후디 푸디 야메 아도 야메 하리제 람람다기 홍어라 코이나 와칼론제 아마가 아마가 만만아 더버 독도와 아도가 거기 이신 당나버제
0: 히기
1: 야마루 고이나 거기 레이레레가 당나레고 후디카 아도 거기 자쿵기 자이신통나버지 아, 김 안 떠오르가 레이브지 식제 따루다나나 살로푼던데비다 아니 이 거기 안강도 밤사링나 코이 쪽구나 코타나도 보데 숨어지 접하는게 거기 양자 컬러마다 니 코이 쪽구가 나 파바다 이제 좀 야 이거들에 아 땅나더라고 내 하가 아도 거기 내라고 막에 그 맞더라고디 코이 쪽구 코부디 동네고 아도 거기 공공교지 신기 양노와나 분이나 이 친구 키 레이라가주 신제 따루다나나 판다바 그 시기제 거의 공공기자 이나며 세컨드 찌는 것만 안 불었다니나 지노는 칼라가 아두가 이제 아이기 자는빠 야는 키범래예 자는빠 아니네 보고 아두가 자는 피야만 해도 자는빠 아한제 ꯃꯗꯨꯃꯛꯇꯤ
0: ꯋꯥꯔꯧꯕꯤꯕ ꯌꯥꯗꯦꯀꯣ ꯍꯥꯏꯕꯗꯤ ꯍꯧꯖꯤꯛꯃꯛꯀꯤ ꯊꯧꯔꯝꯁꯤꯒꯤ ꯑꯣꯏꯅꯗꯤ ꯏꯁꯩ ꯈꯟꯕꯒꯤ ꯊꯧꯔꯝ ꯅꯠꯇꯕꯅꯤꯅꯀꯣ ꯃꯈꯥ ꯇꯥꯕ ꯑꯩꯈꯣꯏꯒꯤ ꯒꯨꯗ ꯃꯣꯔꯅꯤꯡ ꯑꯗꯒꯤ ꯒꯨꯗ ꯑꯥꯐꯇꯔꯅꯨꯟ ꯂꯦꯗꯤꯁꯇꯁꯨ ꯅꯤꯡꯊꯧꯀꯥꯕ ꯅꯨꯃꯤꯠꯀꯤꯀꯣ ꯅꯨꯃꯤꯠꯅꯨꯡꯕ ꯃꯇꯨꯡ ꯃꯤꯅꯤꯠ ꯇꯔꯥꯗ ꯏꯁꯩ ꯈꯟꯕꯤꯔꯛꯄ ꯌꯥꯒꯅꯤ ꯂꯝꯗꯝꯁꯤꯒꯤ ꯅꯨꯄꯤ ꯑꯣꯏꯕꯤꯁꯤꯡꯅ ꯑꯗꯨꯒ ꯒꯨꯗ ꯏꯚꯤꯅꯤꯡ ꯃꯅꯤꯄꯨꯔꯗꯁꯨ ꯈꯟꯕꯤꯔꯛꯅꯕ ꯍꯥꯏꯖꯔꯤꯀꯣ ꯑꯗꯣ ꯁꯣꯝꯅ ꯉꯁꯤ ꯏꯍꯥꯟ ꯍꯥꯟꯅ ꯐꯪꯕꯤꯔꯒ ꯌꯥꯝ ꯐꯖꯕꯀꯣ ꯂꯝꯗꯝꯁꯤꯒꯤ ꯑꯣꯏꯕ ꯌꯥꯝꯅ ꯑꯗꯨꯒꯨꯝꯕ ꯅꯨꯄꯤꯁꯤꯡꯅ ꯂꯧꯔꯤꯕ ꯆꯥꯎꯈꯠ ꯊꯧꯔꯥꯡꯒꯤ ꯃꯇꯥꯡꯗꯁꯨ ꯊꯝꯕꯤꯔꯛꯎ ꯍꯥꯏꯅ ꯍꯥꯏꯖꯕꯅꯤꯀꯣ ꯊꯧꯔꯝꯁꯤ ꯍꯦꯛ ꯍꯧꯗꯣꯛꯆꯔꯛꯄꯗ ꯑꯗꯣ ꯁꯣꯝꯅꯁꯨ ꯏꯍꯥꯟ ꯍꯥꯟꯅ ꯏꯁꯥꯒꯤ ꯏꯔꯝꯗꯝ ꯍꯥꯏꯕꯗꯤ ꯈꯨꯡꯒꯪꯗꯨꯒꯤ ꯑꯣꯏꯕ ꯑꯋꯥꯠ ꯑꯄꯥꯁꯤꯡꯒꯤ ꯃꯇꯥꯡꯗ ꯊꯝꯕꯤꯔꯛꯄꯅꯤꯀꯣ ꯑꯁꯨꯛꯀꯤ ꯃꯇꯤꯛ ꯌꯥꯝ ꯅꯨꯡꯉꯥꯏꯖꯩ ꯍꯥꯏꯖꯒꯦꯀꯣ ꯑꯗꯣ ꯁꯣꯝꯅ ꯄꯥꯈꯠꯄꯗꯨꯁꯨ ꯐꯕꯤꯔꯣ ꯃꯊꯪ ꯇꯧꯕꯤꯔꯛꯄꯗꯗꯤ ꯑꯗꯨꯃꯛ ꯏꯆꯤꯟ ꯏꯅꯥꯎꯒꯨꯝ ꯌꯥꯝ ꯅꯨꯡꯉꯥꯏꯅ ꯋꯥꯔꯤ ꯁꯥꯟꯅꯁꯤ ꯉꯁꯤꯁꯨ ꯁꯣꯝꯅ ꯄꯥꯈꯠ ꯍꯥꯏꯕꯤꯔꯒꯁꯨ ꯋꯥꯔꯤꯁꯦ ꯑꯗꯨꯝ ꯅꯨꯡꯉꯥꯏꯅ ꯁꯥꯟꯅꯕ꯭ꯔꯥ ꯍꯥꯏꯅ ꯈꯟꯖꯔꯤꯀꯣ ꯑꯗꯨꯝ ꯌꯥꯝ ꯐꯖꯅ ꯃꯈꯥꯁꯤ ꯊꯧꯔꯝꯁꯤ ꯆꯠꯊꯖꯔꯤ ꯍꯥꯏꯖꯔꯤꯕ ꯑꯗꯣ ꯁꯣꯝꯅ ꯄꯟꯕꯤꯈꯤꯕ ꯏꯁꯥꯒꯤ ꯈꯨꯡꯒꯪꯗꯣ ꯆꯤꯡꯅꯨꯡꯀꯣꯛ ꯍꯥꯏꯕꯤꯕꯅꯤꯀꯣ ꯆꯤꯡꯅꯨꯡꯀꯣꯛ ꯆꯤꯡꯅꯨꯡꯀꯣꯛꯁꯦ ꯅꯅꯥꯎ ꯑꯗꯣ ꯆꯤꯡꯅꯨꯡꯀꯣꯛꯁꯦ ꯁꯥꯋꯣꯝꯕꯣꯛ ꯃꯥꯏꯀꯩꯔꯣꯝꯗ ꯆꯠꯂꯒ ꯂꯩꯕꯗꯣ ꯑꯣꯏꯗꯣꯔꯤꯕꯅꯤꯀꯣ ꯍꯣꯏ ꯑꯗꯣ ꯆꯤꯡꯅꯨꯡꯀꯣꯛꯁꯦ ꯇꯣꯇꯤꯒꯤ ꯏꯁꯤꯡꯒꯨꯝꯕꯗꯤ ꯑꯗꯨꯒꯨꯝꯕꯒꯤ ꯐꯪꯕꯒꯤ ꯀꯩꯅꯣ ꯈꯨꯗꯣꯡꯆꯥꯕ ꯑꯃꯠꯇ ꯂꯩꯇ꯭ꯔꯤꯕ꯭ꯔꯥ ꯍꯧꯖꯤꯛ ꯐꯥꯎꯕꯒꯤ ꯑꯣꯏꯅꯗꯤ ꯊꯛꯅꯕ ꯏꯁꯤꯡꯁꯦ ꯑꯗꯨꯝ ꯄꯨꯈ꯭ꯔꯤꯒꯨꯝꯕꯗꯩ ꯊꯛꯅꯔꯤꯕ꯭ꯔꯥ ꯇꯣꯇꯤ ꯏꯁꯤꯡꯒꯨꯝꯕꯗꯤ ꯑꯗꯨꯒꯤ ꯐꯪꯕꯒꯤ ꯈꯨꯗꯣꯡꯆꯥꯕ ꯂꯩꯇ꯭ꯔꯤꯕ꯭ꯔꯥꯕ ꯆꯤꯡꯅꯨꯡꯀꯣꯛꯀꯤ
1: ꯇꯣꯇꯤ ꯀꯔꯤꯝꯇ ꯇꯥꯗꯦ ꯂꯥꯛꯇꯦ ꯑꯗꯨꯒ ꯑꯩꯈꯣꯏ ꯊꯛꯅꯕ ꯏꯁꯤꯡꯁꯦ ꯑꯇꯣꯞꯄꯗꯒꯤ ꯑꯗꯨꯝ ꯂꯩꯔꯒ ꯊꯛꯑꯦꯕ ꯑꯩꯈꯣꯏꯒꯤ ꯂꯤꯇꯔ 1,000 ꯂꯨꯄꯥ 50 ꯄꯤꯔꯒ ꯂꯩꯌꯦꯕ ꯑꯗꯣ ꯑꯩꯈꯣꯏ ꯏꯁꯥꯒꯤ ꯏꯟꯀꯝꯁꯦ ꯌꯥꯝꯅ ꯄꯤꯛꯅ ꯄꯤꯛꯅ ꯂꯥꯛꯄꯅꯦ ꯅꯨꯄꯥꯅ ꯁꯨꯔꯦ ꯑꯗꯩ ꯅꯨꯄꯤ ꯑꯣꯏꯕꯁꯤꯡꯁꯤꯅ ꯑꯩꯈꯣꯏ ꯔꯥꯅꯤ ꯐꯤ ꯁꯥꯔꯒ ꯂꯣꯏ ꯂꯩꯌꯦꯕꯀꯣ ꯃꯇꯝ ꯃꯇꯝꯒꯤ ꯊꯕꯛꯁꯦ ꯁꯨꯔꯒ ꯂꯩꯌꯦꯕ ꯑꯗꯨꯅ ꯄꯩꯁꯥꯁꯦ ꯑꯇꯣꯞꯄꯗ ꯁꯨꯝ ꯆꯠꯍꯟꯕꯗꯣ ꯑꯩꯈꯣꯏꯅ ꯂꯩꯇꯕꯅꯤꯅ ꯌꯥꯝ ꯄꯥꯝꯖꯕ ꯍꯥꯏ ꯇꯥꯔꯦ
0: ꯃꯥꯅꯤ ꯃꯥꯅꯤ ꯌꯥꯝꯅ

0: ஹலோ ஹலோ
1: ꯀꯩꯅꯣ ꯇꯧꯋꯦꯕꯀꯣ ꯇꯝꯅꯨꯡꯁꯤꯕꯀꯣ ꯃꯦꯗꯥꯝ ꯍꯥꯏꯕꯤꯌꯨ ꯍꯥꯏꯕꯤꯌꯨ ꯎꯝ ꯍꯨꯝ ꯇꯝꯅꯨꯡꯁꯤꯕꯁꯦ ꯃꯃꯟꯒꯤꯗꯅꯅꯦ ꯎꯝ ꯍꯨꯝ ꯁꯤꯕꯝꯁꯦ ꯆꯥꯎꯅ ꯃꯦꯗꯥꯝ ꯎꯝ ꯍꯨꯝ ꯑꯥ ꯅꯨꯡꯁꯤꯕ ꯍꯦꯟꯃꯟꯗꯅ ꯀꯤꯔꯤꯁꯤ ꯃ
0: 그래도 걸릴 생각이 좀 따라라며. 그리고 이제 나한테, 안 되네, 이거는 서포터가, 응, 아, 기땅 땅아도.
1: 응.
0: 근데 이 사령은 땀 튀기고, 아주 이 사령 튀어라. 난 아직끼리 해봐. 나만 생각이네. 일단 이 부양 했더니, 아직끼리 보면 자라보네. 애는 마음 줄에 또 잡으면 암암 주워주거네. 쌓이는 왕왕, 소름 따서 많이 돈이랑 바깥다 해달라고.
1: 응.
0: 어, 이거 봅니다.
1: 응.
0: 그래도 그건 기분이 안 지나, 이 사례, 기분이 오래. 내기는. 아이 나 이제 뭐 나하라가 이제 아이 편으로 봐 이제 아이 폴로이 파운에 해보면 그 많이 부산에 봐 그 사람 피해자 하여도 아이 막 가는 짓을 하고 있는 갈래 이게 좀 이 좀 레이

나비리베신 기다막다 하우징 용틀기 봉파마시다 보존의 락절이 마니뿌리 필마세기 구독 타라마세기 구독이 한바다 나비레시 아이 어묵 할라키니 필마스테기 만다키니 에마디 나우보이 아니기 아군바 콘젤다 케트미움 기술구마나 세이링 바마디 고티미움 술전드 서머나 세이랑 베세이 이세 구독 담제리 농아이다 타비세이

엄마스다 더럼 다비람 리밤에 안 뽐나 먹기다 먹다 보드나 락자리 Listener's Choice 다비닝바 마다미세이 간베기 더럼 그기 더럼 마스다 AIR Infall 상하이 채널

아카시마니 인팔디 FM 상하이 채널다 산독조리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다 레비리바 마롭싱다 간비락바 다비닝바 마다미세기 구돌 더러마세다 타와이 하피리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다 레비리바 마루카라기 밍메양기마 팜다 무땅 락톡적이 마롭싱두디 바우남보르니 ngangbam ranbir kuman temnoni ramananda ngom lentoi salam ks santibala jaya dhanajit sagolsem ramananda ngom thingbai jam siam chan suman laishram asina chingba marup singh ni youtube live chat ta libri basi ad bu marup khara gaming jithananda ba yahoraga su waro bitana ba haijari makhata bai sei meham punam

따비리바 승기다막다 봉파마시다 목보자락리 마타미세기 코돌 토라마시기 코돌기 한바다 따비라시 함몸 사다는다 승기 나이톰 콘절다 남아이락밤 로센드나 세링바 마타미세마 아숨나세호위 직라바 증야기 록반다 이세 코돌 담자리 따비세이

0: 아카시원의 인팔게 메가스 자마가 옴다 싱마가다 산독처리바 FM 상하이 채널리기니 아돔나 토럼 다비리바시 하우지 채널리스 마카다바 토럼싱 산독비나 비기다 먹다 휘닝 숨밤 데브다다다 아무코신데사리
1: 누가이 누가이러바 토럼께 란톡비람바 퍼자라비 세이키 아수다 한비람바 로레멈 뚜리스부 다가르 퐁독처리 마클마텔기 토럼께 산독도나 타한자리바시 아카시원의 인팔게 FM 상하이 채널리기니 더럼 따비리버 콰이프 넘어 푸 아무까 했나

마땅 시다 나시기 아마디 해인기 탐지리바 토럼싱 삼랍나 닝싱자바 루이저리 마클라마 텔기 토럼키야 산독드네타 한자리바 시 아카즈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아카즈바니 임팔 하우직 산독저리 나하롤기 콘젤

0: 하면 막 때다 로니타 베니타 아무 데 약하고 뭐 거기 가즈바니 파기 스튜디오다 따라함 녹체리
1: 타겟체리
2: 타겟체리
3: 타겟체리 스마이나 코이 오훔부수 아카스바니 인팔나 우나 브기탄 자마 비비브세 얌 누가이제
0: 나 시시 얌 헤 누가이제 바 아무나 마나데바 펌바키 코이기 칼라부 토글 토 위리바 세바 토 위리바 미색 아훔 우나 두나 와리 사나바 펌바이 부시수 코이기 얌 누가이제 바 레버 퍼버니 해저리 바 아두나 와리지 호독베 아나나 바이제 보타레 마토 그람나 이사이사나 학팅는 나로이네 비리바 칼라시다 콩다게 칸비기버게 하이부도 세우품도 키탄 하나 탐비오 비니다다한 락체게
3: 아 쿠농 이사이 람다 그노도록 바세 콩다락 바세디 꾸이제 드리버과 아이 2019-20 사이데이네 아도 시기 마망다 이사이 노마이게 하이타레 코기나타 산크리탄
0: 호이
3: 아 시기 람시다 디 16 다츠 와이 데게 마이도로 콩다자리에 아도가 숨 아이원다 오자생나 스탕기 쿨랑 세이삭포 쿠농 세이삭보도 빠 이네 가이나 하이비럭 바싱 하이타레 아도다기 아이사나 좀 장전그레 아담 칸디 꾸이제 바나테 아도 카슈우즈 캉바이자 바소나테 야나 숨 누시비 바기 하이타레 마이도
0: 아 시글 미스터 콩다자르 반 로함 타가 항조게 코기 나 상기던 데 장엄마가 군웅 세롬다 택칠럭 퍼세 아니지 게모 케나버게 두가 아니시기 하나나 상기던 데 콩다람버기 동지불라 이브라하브도 죽던 탐비오
3: 아이암 동제 하이디 코나 가하니 마풍 파바마 오럭 파하베세 동안 동안 로케 아므름데기 익스피리언스 탄드바야데 아도 아이나나 코기 상크리탄 시다 콩다자람 드라가디 아이기 오이나 아이기 바랏 가르밋 칼라스나 코기 쇼마 카 야우저로베세 아시시다 코이 동안 동안 바 탁스미 아멈 비 아다 비베세 아시다 이나 상크리탄 야움다 타르가디 에세 둠 라운 크라단 야움마가 둠 아우터로 파이 피범데 레르미 바코 아 마이너스 상크리탄 세 탐무바기 얌 가나바 동자바 하이다르가디 아토팔람 chalaga show ulak pamatamda mina ahen ba pamak pamatamda anga sai gi sangritan do tagi khoina sur sai se da lautho ga sakpe gi tanja su phang ngai tar
0: masi mai koi phau jagi maram de maduda juri oi ba debo ji cha masil jere popo er ga su mani puge su yam ba variety se khangu de na hai gi bodo beni ta ge du ma performance ne na khalle yam nu ngai ji wang si ma koi yai phaba da lak se ge mo to gram na thang ta gi lam bi da khongda gi boge kari na sha da inot itil phang gi boge hai bodo ta han tham bi yo
2: ai ki ming thongam yai phaba ai lai pham na naru ma khapa impalista gi ni
0: hoi
2: ta sing nai se angang oi ngai de ge dum marshalat khoi gi ani marshalat se dum pa me pa ma se ma pum moi na ina thang ta dong chan ki ba se class 8 9 sai karak pa sai de gi khoi pa bung da ai je thang se ong thang se dum onja lage ai marshalat ta wo se har kan da ai thang se da ma pum moi na on chan ki ahan ba gi oja se aigi sindak puril se aitare lai gitre mase saikom no dia mangang haina lai mase akhoi ga khunna dum thangne mana waka haiba khunna na haru poiba khuncham nak nei ba aduga makha tarak po jam me amrak ta me am thengne aigi ma pumoi bo jadi hojujik lai se safam inau bi haina magalai pamon kam putai ni hojujik mai makha da dumai se sanari haitare as a artist amoi na su mai mahiro emon su ai angang sing tak pagi instructor amoi na su lai je akhoi gi sana phom gi maming sina general temple haina lai sita gi ma pumoina dum phajana sanare aduga thangta sanara pasina aiwanda kamatik kana gi habda agi fitness oiba hakchang phan ba ali wakal fatta ba kalanda ba ali baki da mokte su dum makan me am khalale aiduga agi tung da hawr ri ba isai nau sing agi makha tha ba sing de sa ina tongan tongan ba apha ba kalon pi bangam jai ado sigi lam sida ina la ba matam da dau ya ba haigedra oja sing na chan bi ba haigedra agi phona jaman haigedra ma pumoi ba ani exam gum ba haitare scholarship gum bo ro fellowship gum bo award kum bese dum matang cha cha phang ya ta ai phone se mon oge da hang de ada mai na tawe ado agi juge sel line da lek tam ba agi uji phaw da phd uji taw re phd taw pa che da agi ma pum mai na agi financial background hai ta mung de su tawi ado ma pum mai na aina thang ta tam ba mai si na agi scholarship phang pa fellowship phang pa award phang ba si na agi education line si da yam ti ma teng pa ngi hai na ha jani
0: sa gi academic line ju da su thang ta sa na ru ba si na he na dum compliment to gi ma sa u ba do kai khoi ta je bu da su tangta gi guru sisa parampara lok thogolon ma gi kai phadrabuni ti sing koru kandak tuna pul laga chali ba amu hoina manipur gi culture gi di backbone ni haibu do ya fa bana yam na nau na hona birak pa koi nuai phongdok chiri wa hang sing ma koi roni ta da lak sa gi mato karam na jago gi lam da khongda ra ki bage kari ni ino itil pi gi bage haibu do kiting thambiu
1: aigi ming roni ta pokhrambam ai kwa kai thel thiam le kai dagi ni aduga aigi baba gi ming na pokhrambam dhanajit singh aduga ima gi ming na aik pam nandita devi makhoi anima jagoi gi ozangak tane aduna aina gyan tarak padagi adumai jagoi chadum saba adum taure hai tare adum yumda satra mayam tambalak pada adum changa ga yauba adumai thawoina di ainga onda jagoi nang samai ko tauni

나하로 기 콘질 따비리 마클마텔기 토롬캬 산독드네 타한자리바시 아카즈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자타자리바 토롬파링아시 기니미당 풍마팔 미닛 망아 아이 베기 코르지디기 아니 수바 땅깍다 땅벌란 훔부타레 수바 판두 부톡부다 띵방바 헴찬 닝톡점 콘질다마디 토롬부톡바 톡점 레누발라

향기 꿈따라가니 빤이 빤베니 내 맘땀 아도데 이라이놈이 떼나오이바니 내 아파바뿡팡 옹라다나 아라이 빠브라자뿌나망아나 라자비색 더우크레 모델짠

레칠 럭데 로드리바 마풍 파르바 타완 타기 부니마 마나 바그덤 마마디 피리 가리 바그덤부 피리바 니밋 쿠딩기 타지기 마삭 모옹 홍리바 시나 분치기 아생마 마삭니 하이리 아와 누아이 아니나 쿠징 오이두나 쩨리바 미오이바 쿠이기 분시니 하이바두 마이크 싱나 타클리

아까기 스튜디오기 탐지리바 모바일 시에 강독도는 영접하다 동안 동안바 메시스 게아무니 탱나자리바 두부 메시스 락뜨기 아마 탱나자리바 시 풀미세이 간비락뿐이 간비락리바 모릅싱 하나마밍 바톡제게 이나옥자강우점 모양인팔 이마나비 카르수 합체기 하드나 마카탄 이비락뿐이 살람 비모타 와바가이디기 레이탄템 라니발라 angobi athokpam top khongnang khong haidna ibirakpani khanbirklebi saina lekai pakhang film asidegi arvin namadi pusparani ge apunba khonjel da nando ningombamna sairengba bikina sairangbi shaini khanbirklebi marup singh amadi fazaraba nungairaba ahin werak tringai nimidangi matamasida radio bu Agaswani Imphalgi, Good Evening Manipur, Nungayna Taviri Ba, Punamakki Damag, Isai Kudol Tamjeri, Taminasi.

꽁이빨가 미닛 꾼트라마빤다 여헌비력바 메세사마컥 매암다 바톡두나 따한자리 왕카이드기 로켄쿠만나 이비력바니 구이레 이세이칸다바 호직 타블수마풍파나 아묵바야오다나 따랑따랑알리 탄일 오이바니나 이잉바기 베나이다바 미쿱시다 이세이아마타 따자기 소이드나 타비라키니칸나 ngaijeri somna ningthi jaraba thabalgi phajaba mangalda agazwani imphalgi good evening manipur thorum tana tana kanbirakpa message thengna jeri lekham ton pharmacy degi nawoi mari pusprani ni ge punbuk konjelda kese subadnina sairengba poirei thokchomna sairangbi sheini thabalgi mangalda Fajaraba isayasi tabiduna ngahakta varbasu pathabayabra yingbiyu isay kudol tamjari punna nungayna taminasi.

군자 매야마도 나사이 마카이 자바 탁바다 북닝 룹키바나 사골 콩젤 콩탕 카라 따라바수 가리수 칼루디 군미싱 카라나 사골 똥두나 타박 인캉 살루라가 한질락바니 하이두나 카네 아두부 마밋 마나 싱크라바 이봉 시 마르짓나디 오농기 사골 콩탕니 하이바 칸니 마시기 쿠동 자바 아마 마탕 사나 라호르기 하이두나 칼레 마신 카톡루바도 마카타나 낭게 타우링이다 Kasham kiamba kaupa kunmiyama sagul kongtangadu munna taruraga kangai hairi.